오늘 이 교회 예배 사역팀이 부른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진영아님 신청곡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배송해드리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8039번님 청하신 곡 피아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준비했고요. 김인식의 실로암, 그리고 김성환님 청하셨던 만나월십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 듣고요. 은총님 청하신 민호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여기 한 곡 더 7963번님 청하신 곡입니다. 강중현 결국엔 주님이셨네.

강중현 결국엔 주님이셨네 7963번님 청하신 곡이었고요. 은총님 듣고 싶어 하셨던 민호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김성환님 청하신 만나월십의 시원성과 같은 교회 들었고요. 김인식의 실로암 8039번님 청하셨던 피아월십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까지 5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한 유명 여성 모델이 방송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데뷔 직후 세계적인 사진 작가의 제안을 받았지만 매니저의 실수로 그 무대는 다른 모델에게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 되었고 그가 뽑은 후배들은 세계적인 무대에서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이 기쁘고 자랑스러웠지만 자신이 놓친 기회가 떠올라 새벽에 혼자 펑펑 운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세우는 자리에는 이런 아픔이 따릅니다.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형 시몬을 데려갔을 때 예수님은 형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뒤 베드로는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형을 데려온 안드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불렸습니다. 그럼에도 안드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헬라인들의 소식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교회에는 안드레 같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리엘 땅끝까지 방금 전해드렸고요. 앞서 옹기장의 선교단이었죠. 제자들의 노래 그리고 주리 베드로의 고백 앞서 강찬의 섬김까지 네 곡을 이어서 나눴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안드레가 없었다면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안드레가 소개해준 베드로도 예, 주님의 수제자가 되지 못했겠죠. 세상과 교회에는 이렇게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음을 예,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도 잘 챙겨야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정신호가 부른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예요. 이 곡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에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음악을 듣고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동시에 AI로 과제도 하고 사진을 수정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들 바로 요즘 청년들입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인데 필름 카메라에서 나는 그 찰칵찰칵 소리를 좋아한다고요. 오늘이 청년의 날이거든요. 알까요? 지금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알겠죠. 실패도 경험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라.

걸. 앞으로의 시간이 불안정한 만큼 중심을 바로잡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고 또 몰랐던 걸 알아가면서 단단하게 우리 청년들 성장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1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시대, 공부하기도 취업하기도 더 어려워진 시대, 청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내는 지혜를 갖길 원합니다. 청년의 기도 우회림, 남궁정윤, 배현미, 정다윗, 박시은, 안혜연, 박한나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해픽뉴님의 신청곡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김형미가 부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김도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애인이 김미라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정림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가 불렀고요. 믿음과 삶 걸어놨습니다. 요셉과 다니엘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오늘은 소진영이 부릅니다.

소리엘이 부른 모든 상황 속에서였고요. 요즘 가을가을하다고 다들 표현을 하시는데 가을 느낌이 물씬 나다 보니까 마음도 감성도 좀 가을을 타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듣다가도 뭉클해질 때 있고요. 글 한 구절에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요. 이런 감성이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깊이를 더해주기도 하고 찬양을 들을 때 마음에 더 와닿기도 하고 이 감성을 잘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주님 닮은 가을 걸어놨거든요. 러빔이 부릅니다.

병아리 물 한 모금 물고 하늘 쳐다보듯 교회 마당에서 하늘 보고 또 보고. 딸 결혼할 때는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가, 또 아들 결혼할 때는 며느리의 선배가 축가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이 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가끔 혼자 듣곤 하는데요. 가사가 너무 예쁩니다. 보라미님이 신청하신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김경현, 한아름이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계속 입가를 좀 맴도는 곡이 하나 있어서 이어지는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걸어놨는데요. 물가로 나오라라는 곡이에요. 김승희, 주리가 함께 부릅니다.

물가로 나오라 주리와 김승희가 불렀고요. 1부 끝곡은 수아진 7608번님의 신청곡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입니다. 김종찬이 부르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엄위하심과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그분을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더러워서 피하고 싶은 상황도 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귀찮아서 피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피해야만 할 때 잘 피해야 합니다. 무엇을 피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로 피하느냐 아닐까요? 잘못 피하면 현실 도피가 되고, 잘못 피했다가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피하는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피해 다녔습니다.

젊은 시절엔 사울을 피해 다녔고 늙어서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 압살롬에게 분노를 쏟아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늘 주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마음먹을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망칠 줄도 알아야 하고 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문섭이 지은 바쁜 하루 잠깐 묵상 중에서 피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 나눴고요. 이어진 곡은 시와 그림 나의 피난처 예수 최연희가 부른 피난처 두 곡이었습니다. 지키리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지이어스 앨범에서 듣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러브 네버 페일스

제이어스 앨범에서 Love Never Fails 여호와께 돌아가자. 방금 들으신 곡은 축복의 사람이 부른 오직 주만이였습니다. 리빈님, 언제라도 자리 있을 때 최주은의 무별 들려주세요 하셔서 네, 가지고 왔어요. 무별.

뭇별에 이어서 주의 길 걷다 지친 그대여 최인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7361번님께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을 준비하면서 아, 우리 수험생들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수험생뿐 아니라 수험생 가족도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찬바람이 불면 더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수시 원서를 내고 조금 더 지친 새로운 힘이 필요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서 소망을 갖고 또 비전을 바라보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이 시간 힘든 시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마마스 브런치 앨범에서 같이 듣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슬로와 이담이 부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습니다.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곡 당신의 날에, 위로브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가사처럼 좋은 소식이 있고 평화로운 노래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이 두 시간이 여러분께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김명식과 한정실이 부르는 선하신 목자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삶이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듯이 사람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 마음의 껍질을 벗어야만 합니다. 지나간 일을 이제 던져버리십시오. 비록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초대한 삶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삶 말입니다. 한스 크루파의 마음의 여행자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님입니다. 이 찬송은 오늘날 철야 기도회나 부흥 집회 때 많이 불리는 찬송입니다. 은혜로운 가사와 경쾌한 곡조가 감동을 주는 찬송인데요. 가사 내용을 보면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에게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그릇된 것임을 깨달은 성도의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사에 표현된 대로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라는 새로운 삶의 결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오직 주님을 모시고 오직 그분만 따라 모든 역경을 힘차게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나타낸 찬송,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세계적인 아동발달 심리학자 브레스먼의 자료에 의하면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텐데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좌절하거나 슬퍼하면 좌불안석이 되어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요, 아이들도 말이죠, 불편한 감정도 직접 겪어봐야 삶을 헤쳐나가는 힘,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픈 말이죠, 우리 어떻게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까라는 질문 대신에 아이를 어떻게 정서적으로 선을 지키며 살게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좋은 대학에 보낼까 하는 질문보다 아이에게 어떻게 삶의 목적을 심어줄까를 고민하는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연이에게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토요일 여러분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족들 많이 있죠. 네, 아이들에게 뭘 맛있는 걸 먹이고 행복하게 해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보다도 이 땅에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심장을 갖고 어린 나이에도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해지면 더 행복해진다는 뭐 이런 메시지도 충분히 다 이해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 때 아이들 이름으로 저는 그 우리 두 광원이 지인이 이름으로도 어릴 때부터 후원 해외 아동을 후원하는 일을 시켰거든요. 네, 자기 용돈 조금 떼어내서 월드비전이죠. 뭐 저는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니까. 그리고 이제 제이 손녀 또 태중에 있는 아이 이름으로도 시작은 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때쯤 들어가면 이제 네 용돈 뭐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할아버지한테 주면 할아버지가 이거 같이 할게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통해서 큰 힘이 되는지도 알려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와 샵

7997 모바일 문자, 또 만나 루인보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미 터치 500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희망새의 찬양까지 준비했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네, 분이엘님 오셨어요. 돈 버는 거 잠깐 접어두고 출석하셨어요. 아니, 안 되는데 계속 잘 버십시오. 하늘님, 저희 어머니 84세신데 허리 아프시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시는 어머니를 뵈면 잘 챙겨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근력 운동이 절실함을 느낍니다 하시면서.

맞아요. 저보고도 85세까지 DJ 하라고. 아, 해야죠. 쫓아내도 안 나간다니까요, 제가. 네. 너무 좋은 이 조이포유 방송을,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예,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라도 매일 들을 수 있는 방송으로 만들 때까지 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또 CBS에 50만 후원자가 돼야 CBS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막아주고 힘쓰는 일에 애쓰고 하는데 매일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후원자가 너무 없어요. 다른 데는 뭐 정말 7천억 8천억 저금을 해놓고 있대요, 후원을 받아서. 예, 어디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근데 CBS는 적자를 보면서도 신천지와 싸우는 일을 하고, 정말 후원이 멈추더라도, 그 항의 전화가 하루에 7천 통씩 온 거 아세요? 그 신천지가 방해 전략할 때 7천 통의 전화가 오면 하루 종일 업무 마비라는 겁니다. 그럼 후원 전화도 안 온,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이 길을 걸어가는 CBS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토요일은 전화를 안 받을 것 같고요. 평일에 또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함께해 주세요. 자, 커피 소년 행복의 주문, 헤리티지 문을 열어, 배송이 내가 꿈꾸는 그곳, 소향의 찬양까지 듣고 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주님이 주신 모든 것. 네, 작사 작곡가는 하늘나라에 있는 이성균 목사죠. 네. 강냉이 님이 꽤 오랜만에요. 진짜 오셨네요. 다람쥐가 먼저 씩씩한 밤을 주워와서 말린 톳밭에 넣어 취사 중입니다. 톳밥, 톳밥. 근데 다람쥐가 먼저 씩씩한 밤은 훨씬 달지 않나요? 보면 과일도요. 네. 제가 그 자두 과수원을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 살다 갑자기 가서 하셨는데 자두를 따다 보면 그 새나 뭐 벌이 먹은 건 보면 진짜 단 거예요. 진짜 제일 맛있는 거. 제가 그때 자두는 어떻게 무늬가 새겨져야 맛있는지를 제가 알기도 했고요. 아, 새들이나 벌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단맛을. 그래서 제가 알죠. 아이 참, 맛있겠다. 밥에 넣어서 드시면. 나머진 소금물에 담가두었다 또 건지겠다고. 뭔가 이렇게 전문가 냄새가 나는데요. 자, 아가파 워십이에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제이플 워십입니다. 나를 크게 하심. 워십팀 두 팀이 노래합니다.

정말 우리를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엔 없죠. 네. 자, 1부 끝곡은요, 정혜원 일상의 기적 듣고요, 2부에서 만날게요.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0: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열심 러빔의 찬양으로 시작됐습니다. 2부 들어와 들어와 어서 달려와 주세요. 남편과 돈가스 먹고 와서 듣고 있답니다.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네요 하시면서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는군요. 네. 그날 신청곡이 있는데 그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파님, 네, 늘 듣기만 하다 처음 출첵합니다. 항상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동쪽의 꽃님 잘 지내시죠? 그 당진 성결교회 김용애 권사님도 잘 계신지요? 두 분의 이렇게 서로 좋은 걸 나누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네, 오늘도 듣고 계신 분 중에 사랑하는 분, 예, 분들 또 내일 만날 분들도 좋죠. 네. 그리고 내일 또 만나서 그분이 오늘 레인보우 카톡 알리기를 받았어요. 또 열어봤더니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았어. 내일 만났는데 김권사님 너무 고마워. 뭐 이러면 진짜 기분 좋잖아요. 예, 카톡 알리기 지금 좀 합시다. 자, 크룩스와 황성규예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강성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침 나는 비록 약하나

네, 나는 비록 약한 아이여서 진아죠. 네, 홍혜진 씨. 너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진아는 아이 옆에 앉혀놓고 찬양하는 그 비디오 영상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진짜 따뜻하게 보여요. 아, 우한꽃별님이 너는 시냇가 심은 나무라 어린이집 아이들과 성탄 축하 작은 음악회를 하면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교사들 모두를 축복하며 부르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네요 하시면서 아이고 옛날 맞아요. 노래는 그러니까 찬양은 그때로 돌아가게 한다니까요. 바로 예, 그때 찬양 불렀던 노래가 그냥 그 오래전 기억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Joy For You는 하나님 만드신 너무 귀한 방송이에요. 여러분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예. 2363번님 사평로 가족들 모두 힘내라 힘. 약간 반말이지만 기분 좋아요. 농담인데 이것도 뭐 반말 아닌데 막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네. 자, 제 목소리로 길을 준비했고요. 하진의 좋은 나라, 데이비 꿉니다. 선한 능력으로 한 곡 더 갈게요. 좋은 씨앗. 내가 어릴 때 준비했습니다.

이거 같대? 네, 널 사랑하겠어. 이 곡에 대한 설명을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에 은총 중엔 일반 은혜와 또 특별 은혜가 있다는 거 늘 말씀드렸죠. 이 순서가 그 순서입니다.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요. 일반 은총은 바로 세상의 선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계속 만들어가고 이어가신다는 뜻이죠. 그렇게 좋은 노래들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흔한 유의로 너를 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란 그 젊은이들의 노래잖아. 이때만 해도 그렇지만 진짜 사랑하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게 아닌가. 이 노래 들으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동물원 뭐 또 멋진 크리스천들이죠. 네, 널 사랑하겠어 여러분. 널 사랑하겠어 이거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었죠? 모두 아멘이라 하죠.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숲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까 남편과 같이 돈가스 먹으셨다는 아 진짜 행복한 시간이죠. 누가 뭐 그러니까 뭘 먹냐보다 누구와 먹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7488님의 그날 오늘 끝곡이네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 거고요. 내일 교회 가서 꼭 조이포유 알려주세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듭니다.

0: 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사람의 삶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싹 빼면 자기 삶이 완벽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허접함과 못마땅함이 포함될 때 그제야 그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의 편견이 사라지고 오해가 없으면 생이 완벽해질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가장 고도로 프로그래밍 된 게 지금 모두의 삶이라고요. 못 하나 빼거나 더할 게 없어요. 배경옥 인터뷰집 다른 남자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가을엔 꼭 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높고 맑은 하늘, 그리고 익어가는 열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늘 발 앞만 보고 걷다가 놓치게 되는 것들이죠. 잠깐 걸음을 멈추고 가을 하늘에 솜털 같은 구름을 올려다보신 적 있으세요? 구름 저 너머에 계신 웃고 계신 하나님을 조용히 떠올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을엔 열매도 한번 바라보세요. 작은 곡식 한 톨을 손바닥에 올려두면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내 삶에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가고 있을까요? 아직 낙엽이 지기엔 이른 계절이지만 이렇게 높고 맑은 하늘 아래 잠깐 멈추고 가을 풍경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가을날입니다. 9월에 맑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말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밴드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필립 캐버런의 편곡 아름다운 하늘과 중앙아트 프로젝트 콰이어의 찬양으로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 우리에게 익숙한 환희의 송가 선율을 바탕으로 한 곡 유럽을 위한 찬가를 시리아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라미 그리고 프라하시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안데스의 높은 산맥과 맑은 바람을 떠올리게 하는 찬양, 엘센드루 데두 아모르, 우리말로는 당신의 사랑의 길이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고 그 사랑의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한다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케나와 차랑고, 삼포냐 같은 안데스의 전통악기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음악가 헤우 피나레스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델로레스 맘 와이넌스, 비비엔 CC 와이넌스를 비롯한 와이넌스 10남매의 어머니고요. 미국 가스펠의 데모라고 불리는 아티스트입니다. Glory to His Name,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밝고 흥겨운 편곡의 찬양 만나보시죠. 그리고 미국의 CCM 싱어송라이터 존 마크 판타나의 홈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집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이죠. 이 노래에서 말하는 홈은 하나님 품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 길을 잃었을 때도 삶이 너무 힘들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 찾아오셔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존 마크 판타나의 홈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El Sendero de tu Amor, 당신의 사랑의 길. 헤우 피나레스의 연주였고요. 델루레스맘 와이넌스의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존 마크 판타나의 홈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 모든 피조물이 떨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시편 29편 7절에서 11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시편 29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존 루터 편곡 주 너를 지키시고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나다로스 소년 합창단의 연주로 김도현이 부른 샬롬 그리고 Above All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폴 발로시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꿈이 있는 자유에 바람이 불어오네 김미현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가객 바람이 민다 들려드려요.

언젠가 읽었던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라고요. 감정은 조건을 기다리죠. 하늘이 맑을 때, 열매가 풍성할 때,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감사하겠다는 건데요. 습관은 다르죠. 하늘이 흐려도, 열매가 부실해도, 마음이 지쳐 있어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풍성하다는 가을도 늘 넉넉하지만은 않죠. 때론 서운함이 먼저 차오르는 날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런 날에 감사를 붙드는 것이 진짜 감사가 아닐까 싶어요. 흐린 하늘 아래서도 솜털 같은 구름 한 조각을 찾아보는 것, 부실해 보이는 열매라도 그 무게를 인정해보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우리의 하루를 가을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어요? 남은 주말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양이관의 지금 자연은
1: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에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울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소리라고 합니다. 그 소리의 핵심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소리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1: 예수 천국 보신 지역. 예수 천국 보신 지역.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말을 그 지하철을 갈 때 한 번씩 듣는데 그럴 때면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도 동시에 천국 못 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2: 근데 네. 민우 씨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솔직히 뭐 저부터도 남루한 차림으로 그렇게 외치고 계신 세례 요한을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회개해야죠. 네.
3: 이런 얘기 들으면 천국은 좋은데 좋은 건데 이 말은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 동시에 좀 떠오르는 게 것 같아요. 네. 네.
4: 근데 이 외침이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이 말씀을 외쳤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시장 통해서 다 들어라 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는데 어떻게 이 말이 이렇게 퍼져나갔을까요? 네. 목사님들께 한번 여쭙으셨습니다.
5: 저는 오히려 더 잘 퍼져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박종수 목사님께 대단히 신뢰가 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사람 많은 카페를 못 가겠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면 상대방과 얘기하는 게 더 잘 안 들려요.
3: 맞아요.
5: 오히려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6: 저 나이 많지 않아요.
5: 아무것도 없는 곳, 고요한 곳이 오히려 제대로 또렷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당시에 대단히 파격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더 멀리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받아들여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6: 그 당시 그 대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가 성전이고요. 두 번째가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산에서 그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성전은 기득권 세력이 장악을 해버렸고 그건 세례관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고 또 세례관이 이게 입소문으로 퍼져나갔을 거고 그 현장에 독사의 자식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입소문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정보원들.
3: 정보원.
6: 그런 사람들.
4: 그렇죠.
6: 제 인척들이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도끼를 품은 거지, 이 사람들이. 그 대중이 모이는데 세례요한이 가야 되는데 그 못 가니까 광야로 나간 거지.
7: 그러니까 입소문이 제일 무섭죠. 사실 요즘 보면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좋은 카페가 있으면 사람들 어떻게든지 다 찾아가더라고요. 네. 갈증을 느낀 사람들은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작지만 큰 외침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게만 듣고 있던 말씀이지만 오늘도 이 말씀이 과연 힘이 있고 살아있을까 설교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순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6: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키 예언이 끝나고 40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예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요한의 그 예언의 대상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민중들이고 하나는 기득권 종교 세력들입니다. 당신 민중이 독사의 자식은 아닙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또 지도계층 있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일갈을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늘은 천국의 땅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가 여기 오셨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천국이다. 이제 그런 뜻이지. 당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든지 어디에 둥지를 털었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0: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건 겁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아무나 못해요.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포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원은 겁이 없었기 때문인데, 왜 겁이 없었는가? 첫째, 울릴 게 없어요. 옷은 약대 털 옷, 약대 가죽이 아닙니다. 털로 짠 옷입니다. 천민들이 입는 옷입니다. 허리에 띠를 둘렀다. 옷이 헐렁거리니까 헐렁거리지 않도록 띠로 미끄러매는 거예요. 메뚜기를 잡아먹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잡아먹는 음식이에요. 또 석청, 바위 틈에 벌이 그 천은 꿀을 따는 건데 아무 때나 못 따요. 발견해 꿀을 따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꾸릴 거 없죠. 입는 거 꾸릴 거 없죠.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깨끗해요. 깨끗해야 큰 소리 하지, 깨끗하지 못하면 큰 소리 못 합니다. 가진 게 많으면 큰 소리 못 칩니다. 그건 개인도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세례와는 깨끗해요. 두 번째는 그분의 용기 때문입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서슬퍼런 종교계층을 향해서, 그 밑보이면은 성전 근처 가지도 못하거든요. 회개하라. 그분의 헤롯 왕을 향해서, 네가 취한 그 여자는 정당한 여자가 아니야. 너 잘못했어. 생명을 건 거예요. 순교적 신앙. 최근 한국 교회의 세 가지 메시지가 약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 잘 안 해요. 회개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안 하잖아요.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그게 잘 안 해요. 그리고 천국 가자 그랬대잖아요. 어떤 전도팀이 고급 빌라에 찾아가서 초인종 눌렀어요. 띵동동, 누구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왔어요. 가세요, 우리 집이 천당보다 좋아요. 현대인의 삶이 천당보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회개해라, 지금 살기 좋은데 예수 다시 오신다, 천국 가자, 설득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얘기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얘기해야 되고, 회개를 얘기해야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끔 식당 가보면은요, 아주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한 식당인데 사람이 없어요. 왜 안 오나? 맛이 없대. 쓰러져가는 단칸방 같은데 가보면은 사람이 줄을 서요. 왜 줄을 서느냐? 맛이 있대요.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따라서 교인이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을 닮고 싶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다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한국 교회도 거듭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모두 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사람 되어 새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저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씀 그냥 이 한 문장을 좀 집중해 봤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목사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해 볼 때 제가

맨 먼저 떠올랐었던 생각은 영화 한 편이었어요. 2000년도에 이창동 감독님이 만드셨던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영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대 순수한 꿈 많은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2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의 20년의 삶을 회고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학에 가서 공부하고 꿈을 키웠죠. 거기서 첫사랑인 순임이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영호라고 하는 주인공의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군에 입대하면서부터예요. 1980년 광주에 군에 입대해서 광주에 투입되고 난 다음에 너무 그 상황이 무섭고 떨려서 그만 자신의 총기의 오발사고로 중학교 여학생을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그가 제대하고 나서 선택한 것이 형사였어요. 그런데 점점 옛날 순수했었던 청년 영혼은 사라지고 형사 중에도 가장 악질이고 악랄하고 고문을 자행하는 그런 형사로 점점 변해가요. 형사를 관두고 난 다음에 가구점 사장님이 되셔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예전의 그 순수한 삶으로 못 돌아가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행하게 되고 그러다가 IMF를 만나서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그중에 제일 그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순수했었던 청년 영호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철도 위에 올라가서 저기 멀리서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막 펼치고서 마지막 대사를 하죠. 나 다시 돌아갈래. 막 절규하듯이 나 다시 돌아갈래. 영화에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로잡힌다는 것은 정신과 생각이 모든 것이 어떤 곳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갈 수 있었으나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기회가 없다, 이제 늦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의 원어는 슈브라고 하는 건데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천국과 관계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예요.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 근데 우리가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화처럼 그렇게 잘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잠언서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인간의 의지로 막기 힘든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꾀하는 악의 일을 도모한다고 그러죠.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가운데. 근데 저는 인상적인 것이 이런 거예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마음으로는 그곳에 가면 안 돼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몸이, 내 발이 벌써 빨리 거기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다, 절망스러운 존재다는 뜻이죠. 회개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그 슈브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저에게 주시는 울림은 뭐냐면 이제라도라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화는 늦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내면과

회계를 통해 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 이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고요. 신학대학에 입학하면서 신학대학 예배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이 말씀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배실 안에는 신학대학 4년 내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와 간구, 묵상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회개로 말미암은 변화는 단지 어떤 것에 대한 뉘우침과 크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회개를 후회 수준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회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메시지의 회개는 후회와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시대상을 살펴보면 죄와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부, 명예, 권력을 탐했죠. 대제사장직을 사고 팔기도 했고요. 승직매매를 한 거죠. 그리고 변칙세습을 하기도 하고요. 온갖 부정한 일들이 성전 성소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도록 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왕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 권력 싸움에 푹 빠져 있었죠. 권력에 방해가 된다면 자식도 서슴없이 죽인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죠. 또 심지어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부정과 부패가 아주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시대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렇다면 그 시대 풍조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는요,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가 로마 제국 간에 크게 퍼져 있었던 때죠. 또 온갖 불법이 난무했단 말이죠. 또 세금의 포탈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이 빈부 격차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강한 사람만 존재하는 시대. 내가 자식을 낳았어도 이 자식이 힘이 없으면 갖다버리고 똑똑한 애를 데려다가 오히려 양자 삼는 그런 로마 제국의 시대에 예수님은 그 시대 당시에 오셨던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사람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세요. 로마 시대랑 크게 바뀌었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요? 인간의 죄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메시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고 교회적으로 들어야 되고 공동체적으로 들어야 되고 민족적으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 주관자 되시는 삶으로의 돌이킴이에요. 회개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인 거죠.

0: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죠. 이 진정한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변화시킵니다. 욕구, 욕망, 욕심에 찌들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진짜 예수님을 주, 주인, 주관자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외쳤던 바로 이 메시지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3: 아까 목사님은 굉장히 조용하게 외치셨지만 정말 시원하게 그 나 돌아갈래 그 장면을 좀 열렬히 한번 재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정말 돌아가고 싶지만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회개의 성령을 또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지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좋은 세상을 바라고 있었겠죠. 그때 선구자처럼 나타난 사람, 이 세례 요한,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세례 받으러 이렇게 줄을 섰다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저 같아도 좀 기대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타날 거다 하면서 이제 외치는데,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뭐 새 하늘이 열리고 막 땅이 열리고 뭔가 기대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공통되이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회개를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희망, 그것을 계속 말했다면 진짜 무리들이 계속 따라다녔을 것 같은데, 말했던 것이 이제 회개, 첫애침이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1: 제가 예전에 김동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김동원 목사님의 친구분 중에 주일 학교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친구분이 계셨는데,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천국은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그 친구 선생님께서 반대 질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나요? 그랬더니 어떤 초등학교 여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고,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이다. 절망적인 이유는 왜 이 귀한 예와 같은 인사이트를 주는 분들은 왜 김동원 목사님 주변밖에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절망스럽고, 또 하나는 이 초등학교 학생의 얘기가 정말 기막힌 답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시편 51편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조차도 죄가 있으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천국에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0: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결국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필수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러게 영이잖아요. 성령님과의 교통, 교제, 감동, 감화로 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부흥을 연구하고 살펴보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민족이든 모든 부흥의 이면, 변화의 이면에는 회개가 필수로 자리합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그 대부흥도 회개가 핵심이죠. 우리나라 그 부흥이 건초더미의 기도 모임에서 일어난 회개와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0: 이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1: 그 회개는 출발점이지 종점이 아닙니다. 믿음이 사믿음이 있는 것처럼 회개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말씀들 하신 대로 그 방향 설정,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다음에 자기를 포기하는 거, 그 자아가 살락꿈틀거리면 회개가 안 되잖아요. 구습, 습관, 버릇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돼요. 회개하면 그 사람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회개를 했는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 회개하면 술을 안 마셔야죠. 나쁜 짓 하던 사람이 회개했으면 그 짓을 안 해야 되거든요. 회개는 언어의 유의가 아니고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믿네 믿네 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 회개했네 회개했네면서 회개가 아닌 거, 그 이율배반, 그 자가당착, 여기 빠져 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진실한 회개, 참 회개, 방향을 바꾸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 방향을 바꾸면 사실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뭔가 방향을 계속 살던 대로 가고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천국이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지는 건 왜 그런 걸까? 이 궁금증도.
3: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4: 요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외쳤던 원 보이스, 천국과 회개를 뼛속까지 채워넣기 위한 질문 타임.
3: 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죽어서나 가는 곳이니까, 또 너무너무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아서 심지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조차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네. 박종승 목사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라서 목사님들은, 아, 가야지, 빨리 가야지, 알아, 그러면 가야지, 이러면서 오히려 반기실까요? 피부로 저희도 확 이렇게 와닿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빨리 가보면 알아요.
3: 확 와닿긴 하네요. 네.
1: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가보면 아는 거예요.
3: 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첫째,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곳이에요. 나를 위해서 거기 가야 되잖아요. 둘째, 신령한 나라예요. 지상 국가도 아니고 물질 세계도 아니고 신령한 세계. 그다음에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만 입성이 가능해요.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천국 들어가는 비자가 뭐냐, 믿음, 구원. 믿는 사람만 들어가고 구원받은 백성만 들어간 나라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고, 뭐 300년 500년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가장 하이라이트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나라. 지금 우리가 주님을 상상하잖아요. 얼굴을 그리고 삶을 그리고 거기는 같이 사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근데 거기가 천국이에요.
3: 신나네요 갑자기. 네. 왜 기다리시는지 알겠습니다. 네.
4: 네. 이상한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죠? 이게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에게 세리 요한이 알려준 이렇게 하면 회개하고 천국 간다, 쉽게 말해서 어떤 건가요?
5: 그 답에 대해서는 베드로의 답으로 조금 대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회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던졌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0: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결국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겠죠.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을 주로 이제 영접하는 것인데, 우리는 단순히 사실은 입술의 회개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의 회개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제가 다시 표현하지만 후회 뉘우침이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전적인 정말 주인 주관자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다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죄와 악에 대해서 정말 미워지고 싫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요. 정상에 회개했는데도 죄와 악이 여전히 좋아요. 온갖 어둠의 일을 자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그 안에 성령이 또한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데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정서적으로도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실제적인 역사로서의 용서함과 용서받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일,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자기의 그 물질을 또 유무상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단순한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회개인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계속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전에 지었던 죄부터 계속 회개시켜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천원어치 젤이 훔쳐 나온 그 가게 가가지고는 제가 2만원, 3만원으로 갚고, 한 집에서는 껌을 27통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당시 껌값이 100원이었어요. 2700원 이렇게 어치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데, 그건 좀 세게 갚아라, 이런 계속,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실제로 거의 30만원 가까운 전동 타자기를 왜냐면 그 장애가 계신 분이 가게 주인이셨는데 이사를 가서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그 장애호 관련된 협회에다가 전동 타자기를 사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저는 회개는 우리 박중수 목사님 말씀처럼 실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 피상성에 머물고 있어요. 그게 왜일까? 실제적인 회개나 실제적인 성령 세례, 실제적인 성령 충만의 경험이 다 생략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회개했으니까 난 용서받았어. 셀프 용서는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용서는 피해자가 해주는 것이지 가해자가 셀프 용서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시대 신앙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입술이 아니라 삶에 연결된 고민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회개를 할 때 근데 맞아, 나도 회개할 땐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를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천영태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회개를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다시 죄를 짓게 될 때 그 눈물의 의미,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회개를 반복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회개를 반복하고 그래도 천국이 우리랑 멀어지지는 않을까요? 질문 드려봅니다.
2: 시편 103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찬송가에도 기억 아니하신다, 기억 아니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억을 안

0: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다리시고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또 눈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 저는 그것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말고 다시 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삶의 경향성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책임적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자꾸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자전거 탈 때 페달을 계속 밟아야 옆으로 넘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경향성이에요. 이제 한번 돌아섰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묵상이든 기도든 선행이든 어떤 것이든지 가던 길로 계속 페달을 밟는 삶의 경향성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경건 훈련이 늘 있어야 우리가 옛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눈물은 참 하나님께 나가는 성서와 같은 소중한 것입니다.
1: 우리가 안 넘어지면 좋은데 자꾸 또 넘어지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연약한 죄인들 회개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좀 돌아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강력한 돌발 질문 준비합니다. 네, 오늘은 전달 직접? 네, 누구에게 또 전달 주시지? 네.
2: 제가 또 받았군요. 네.
3: 한참.
4: 오. 뭐 용돈 모으는 거 얼마 들었나 보는 사람처럼.
2: 그럼 바로 돌발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목사님들은 지금 가장 먼저 어디에서 외치고 싶으실까요? 박종승 목사님.
5: 교회예요.
2: 교회에서. 우리 전현정 목사님.
0: 저도 교회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돼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 의논하고 오신 것처럼
3: 네. 저는 정답을 앞에서 말하셔서 그래요.
6: 총회에서 좀 외쳐
7: 역시
6: 왜냐하면 모든 교단의 총회가 네. 대부분 60대 이상이신데요. 젊은 세대들의 생각들을 담아내지를 조금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오신다면 좀 총회 가셔서 그냥 조금 강력하게 좀 네. 외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저는 네. 교회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진정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가 커지고 물량주의화 되면서 교회의 진실성 그리고 또 진정성 허세가 너무 많았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 전체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좀 외치고 싶어요.
5: 초점이 교회예요. 교회가 거듭나야 되고 교회가 바로 가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0: 아멘.
1: 세 분들이 거의 비슷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의논하고 오신 것처럼.
3: 정답했는데.
1: 그러게요. 네.
2: 그 다음 질문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고민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부모님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회개란 걸 모르세요. 천국 못 가실까 봐 걱정되고 마음이 아픈데 회개를 알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이상관 목사님부터 역순으로 가보겠습니다.
6: 사실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회개를 알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 있을까? 사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와 간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핵심은 계속해서 기도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그때그때 감동 감화를 주시면 그 성령의 감동 감화에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단지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할 때 저는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자체는 저에게 있어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0: 아, 저는 기다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0: 한데 우리 아들이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볼 때는 예전만 못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서 점점 옛날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목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많이 이렇게 질책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무슨 큰 비행 청소년이나 뭐 이렇게 잘못한 그런 건 없는데 제 기대에 늘 이렇게 못한 것 같아요. 혼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국엔 저는 마지막에 선택했던 것이 혼내지 않고 계속 기다렸어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아들이 저를 사람 만드는 거였고요. 인내심을 이렇게 키우면서 사람 만드는 거였고 또 하나는 대학교 2학년 정도 되더니 저희 아들이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가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제 마음에 많이 또 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다림, 그 마음으로 또 우리 아들이 또 한 번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또 기다려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말이 멋진 것 같아요. 아버지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를 들어 제 자식이나 제 부모 형제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같이 포항제철 견학을 갈래요.
2: 왜요? 네?
1: 포항제철.
2: 포항제철. 예.
1: 그 3천도 2,900도 펄펄 끓는 불가마 이렇게 가가지고
2: 현장 학습을.
1: 지옥은 여기보다 뜨겁습니다. 이보다 더 뜨거운 곳이 지옥입니다.
2: 현장 학습.
1: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너무 자극적인가요?
2: 근데 한마디 믿고 가시는데요. 네. 세례요한이 이곳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정신 번쩍나게 해주는 것처럼 현장학습을 우리도 정신 번쩍나게 다녀온 기분인데요. 천국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죠?
3: 네, 네. 천국. 예. 이 가깝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직까지 오지 않은 천국. 가까이 왔다고 2000년 전부터 외치신 걸까요? 목사님들은 이 천국이 얼마만큼 가까이 왔다고 느끼시는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설교 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로 제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피부로 확 와닿았을 때는 두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처럼 고생 많이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애쓰신 분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있어야 되겠다. 천국이 없으면 정말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의 그 돌아가심 앞에서 그렇고요. 제가 30대 초반 때 부목사 처음 했을 때 저희 아내가 덜컹 어느 날 갑자기 A형 간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간 수치가 막 3천 막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보호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신이라고 하는 것이 혹이 생겨서 이게 진짜 종양이면 치사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것이 암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 기간 동안 온통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어머님 생각하면서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죄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아내나 우리 어머니 이런 분들에게 저는 그때 가장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4: 천국은 사실 이미 도래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죠. Already not yet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천국은 생각 외로 가까이 있다. 일단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는 것이 정상이다. 저는 이것은 절대 비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고 경험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또 우리 안에 임했고요. 또 이것을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

0: 말과도 저는 가끔 연결시켜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 종말의 때에 일어나겠죠.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개인적 종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죠.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오늘이라도 주께서 이제 돌아오느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너무 쓸데없는 욕심 많이 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실 만한 일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헛된 것에 너무 시간, 마음,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칭찬하실 만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젯밤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집에 돌아올 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서는 그날, 그날에는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에는 정말 칭찬받으실 일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베드로후서 3장 보면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 하루가 우리에겐 천년이에요. 이 천년 이대로 말하면 이틀이에요.
2: 네, 맞습니다.
1: 우리의 기다림이 그 시차 때문에 지루해 보이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면은 아직 멀었어요.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하나 감사한 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내일 아침에 올게. 어떨까요? 어서 오시옵소서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더디 오시는 것도 은혜예요. 천국 가야 돼. 똑바로 살아.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버리면 안 되고 믿음, 부활, 영생, 천국, 재림 이런 소망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고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아멘. 네, 그런 믿음을 우리가 확립을 해야죠.
3: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솜방망이처럼 여기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는데 오늘 어떤 시간이 되셨는지. 네.
4: 오늘 회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로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다시 한번 오늘 되새겨보면서 저한테 말로 하고 정말 아까 이상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삶에 연결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작은 이런 조그만 엄청 실천 이런 행동으로 해서 나머지는 우리 성령님이 채워주실 것을 좀 기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네. 예. 민우 형제의 또 변화도 우리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4: 지켜봐주시죠.
3: 네.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깨끗해 하신다 라고 하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길 바라면서 끝인사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4: 회개할 때 임하는 은혜로
5: 오늘이 천국되는 시간 올포 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해 놓고도 뒤돌아서면 금방 또 걱정, 근심으로 가득해지는 거.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겠죠. 이 염려를 내려놓기 위해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이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흔히 염려는 모든 걸 내가 막 붙잡으려고 할 때 더 커진다고 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고 합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내 안의 염려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말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19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아주 강력한 메시지.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꿈이 있는 자유 곡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두 가지 방법. 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는다. 너무 내 자아가 비대해져 있어.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한다. 하나님을. 예.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또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두 가지 방법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삶에 또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샬씨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 샵 7997번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닉네임 달다님의 신청곡부터 배송합니다. 오베시 부른 아침 연습실 가는 길 준비했고요. 노을가을님 신청곡 러빔 주님 닮은 가을도 이어지고요. 조유진의 구름, 엠버와 앵순이님 청하신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그리고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 내게 강같은 평화.

오늘이 뮤지컬 찬양팀 내게 강 같은 평화 방금 전해드렸고요. 엠버와 앵순이님 청하신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조유진의 구름, 그리고 러빔 주님 닮은 가을은 우리 노을가을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앞서 달다님 청하셨던 오벳 아침까지 다섯 곡을 배송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한나님 청하신 곡 아침 세상으로 준비했고요. 조수아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임소현님 청하신 곡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영희님 신청곡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듣고요. 토토로님 청하신 곡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닉네임 토토로님 청하신 곡이었죠.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방금 들었고요. 앞서 정영희님 신청곡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그리고 임소현님 신청곡 지선 구원으로 인도하는 들었고요. 조수아의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한나님 신청곡 아침 세상으로까지 다섯 곡 배송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조찬미 강찬 함께 부른 행복 선택,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주 특별한 세 가지 재능을 부여받았다. 생명, 사랑, 그리고 웃음이 그것이다. 이런 소중한 재능들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배운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역시 기꺼이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줄 것이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예수만이,
2: 예수만이
1: 소망입니다.
2: 소망입니다.
1: 예수만이,
2: 예수만이
1: 소망입니다.
2: 소망입니다.
1: 할렐루야.

오늘이 교회 예배 사역팀이 부른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진영아님 신청곡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배송해드리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8039번님 청하신 곡 피아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준비했고요. 김인식의 실로암, 그리고 김성환님 청하셨던 만나월십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 듣고요. 은총님 청하신 민호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여기 한 곡 더 7963번.

강중현 결국엔 주님이셨네 7963번님 청하신 곡이었고요. 은총님 듣고 싶어 하셨던 민호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김성환님 청하신 만나월십의 시원성과 같은 교회 들었고요. 김인식의 실로암 8039번님 청하셨던 피아월십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한 유명 여성 모델이 방송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데뷔 직후 세계적인 사진 작가의 제안을 받았지만 매니저의 실수로 그 무대는 다른 모델에게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 되었고 그가 뽑은 후배들은 세계적인 무대에서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이 기쁘고 자랑스러웠지만 자신이 놓친 기회가 떠올라 새벽에 혼자 펑펑 운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세우는 자리에는 이런 아픔이 따릅니다.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형 시몬을 데려갔을 때 예수님은 형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뒤 베드로는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형을 데려온 안드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불렸습니다. 그럼에도 안드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헬라인들의 소식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교회에는 안드레 같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리엘 땅끝까지 방금 전해드렸고요. 앞서 옹기장의 선교단이었죠. 제자들의 노래 그리고 주리 베드로의 고백 앞서 강찬의 섬김까지 네 곡을 이어서 나눴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안드레가 없었다면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안드레가 소개해준 베드로도 예, 주님의 수제자가 되지 못했겠죠. 세상과 교회에는 이렇게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도 잘 챙겨야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정신호가 부른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예요. 이 곡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정혜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뵐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식후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개 아래 가장 아늑한 곳에 머물게 하소서. 차가운 빗물을 맞고 있는 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쉼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곳에서 약속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그 손을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곤고한 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목소리에 우리도 기쁘게 화답합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명주 홀리보이스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유창환의 음성으로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리고 24장 찬송 왕 되신 주,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피난처 있으니 한국 솔로이스트 코럴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문은희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최훈차 과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금빛님, 골절 부위가 깨끗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후유증 없도록 치료하여 주소서. 사고는 정말 한순간인데 치유의 과정은 참 길죠.

그 시간 동안 우리 금빛님 힘들지 않게 잘 관리하셔서 후유증 없이 완치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프리제아님께서는 친구 박선덕 권사님 위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암수술 받으신다고. 주님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 수술도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 주시고 빠른 회복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한미영님께서는 새벽 예배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들어오셨고, 행복한 사람님께서는 새벽을 알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벨소리를 들으며 눈을 떠보니 선물이 와 있어요. 오늘이라는 선물이요. 시인이세요. 오늘 정말 선물 우리는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신명숙님께서는 네덜란드로 이사간 딸 가족이 많이 보고 싶으시다고요. 교회 성가대 반주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딸, 사위, 외손자, 외손녀 이렇게 불러봅니다 하셨어요. 물론 요즘에는 영상통화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얼굴을 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많이 그리우실 텐데 그래서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번 만날 때 더욱 감사하게 반갑게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비가일님 남편과 특생하는 길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들고 세상에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장두보라님 제 입술이 3355 모여 자기 자랑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 마음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눈물에 조금이나마 동참한 것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숨님께서 처음 들어오셨어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는데 마침 또 라신님께서 주님의 숲을 청해 주셨네요. 사랑이야기의 찬양 준비했고요. 마운틴사나님께서는 결국엔 주님이셨네 청해 주셨습니다. 박지현의 찬양으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한반도26님께서 청하신 내게 강 같은 평화 준비했습니다. L 여성 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하죠.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예수 사랑하심은 로디스트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서울신대 앙상블의 찬양입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9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죄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죄로 번역된 단어는 빚을 의미합니다. 빚이라는 것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빚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빚은 금방 갚아 그 무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지만 빚이 계속 쌓이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상태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 빚의 무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빚은 상업적인 목적, 즉 영리를 목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선을 베푸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빚은 소작농이 춘궁기를 이겨내도록 빌려주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에 대한 고리의 이자는 물론이고 이자 자체를 받지 말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빚을 내어주었다면 빚진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 빚을 면제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 빚의 탕감, 곧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죄를 잊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빚진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0: 멀리 멀리 갔더니 승동교회 이만월 성가대 황혜숙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김성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소나무님, 재민이 자대 배치 받았나요? 양주시에 소대한 자대 배치 받았다고. 군 생활하면서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하시고 군 복무하며 나라의 소중함도 알게 하시고 다른 장병들과 잘 지내며 몸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셨고요. 비공개로 보내주셨어요. 남편의 직장 예비하심, 그리고 온몸이 두드러기로 두 달째 밤잠 설치고 있다고 빨리 치유되기를 기도하셨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희님, 멀기만 할 것 같은 추석이 다음 주네요. 너무 빨리 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은 요즘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싶죠.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몸도 마음도 분주해지는 입니다. 온마리님께서는 살림살이에 재미붙인 딸과 난대문 시장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대목을 앞둬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모두에게 주님 은혜로 풍성한 추석 명절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셨어요. 가고 싶네요, 시장. 이 시기에 시장은 정말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죠. 모두 건강하게 이 추석 명절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진영님, 포항 출장 있어서 깨어 있으면서 함께 하신다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희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0702번 하나뿐인 아들 생일 축하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생일 함께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날 보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행복한 엄마님께서는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녁마다 이 프로를 듣는 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들으며 내 자신 돌아보며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청령포 천사님 반갑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친누나 추천을 받고 오셨다고 하네요. 이제야 알았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늦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나는 남루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유배지에서 아바 하나님을 만났다. 그 여정을 지금 여기까지 살아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나도 증인의 한 사람으로 내 이야기를 보탰다. 하나님 앞에 선 당신은 누구인가? 이제는 당신이 당신만의 이야기를 할 차례다.

김기현의 유배지에서 만난 하나님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황병덕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미현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0: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오늘 새벽 추워서 옷을 두꺼운 것으로 껴입었네요. 여기는 전주입니다 하시면서 다윈님 빛의 사자들이여 청해 주셨어요. 이 곡을 이수원님께서도 역시 청해 주셨습니다. 이단열과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로 간유산균 대저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2: 폴라리스님께서 3개월 동안 목동 CBS 사옥에 있는 성경필사전 안내로 봉사하셨다고 오늘로 끝났어요 하고 문자 주셨어요.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서로 은혜였고 필사 자체도 은혜였어요. 참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옆에 계셨네요. 아 정말 수고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하신 곡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기브너스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미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0: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찬양하는 CCN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 가을이 되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기장이라는 곡을 전해드렸어요.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1부는 이삭줍기로,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주말 토요일 순서 함께 해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노래한 곡이죠. 아름다운 이 세상. 대한생명 노래 선교단이 불러준 합창곡이었고요. 이어 들으신 곡 참 아름다워라 김수지의 음성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삭줍기로 함께합니다. 5356님. 아주 오랜만에 CCN 캠프 방문했네요. 김은영 아나운서님 다시 이곳에 이 시간에 오셨어요. 예전 김하나님이 가스펠아워 진행하셨을 때 매일 들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직장일로 객지에 있었답니다. 그때 큰 힘이 되어줬었던 가스펠아워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이름을 달리해서 CCN 캠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스펠아워로 딱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고 돌아 이 자리에 다시 왔네요.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준비해 본 곡은 한부영 찬양으로 동행 전해드릴게요.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써주신 똥지혜님의 찬양도 이삭줍기 하고요. 또 예랑맘님께서는 4U의 가족 남겨주셨어요. 지난 결혼기념일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나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황홀한 항구의 일몰을 기대했지만 흐린 하늘 구름에 가려 아쉬운 일몰이었답니다. 늘 있는 일상이 아니기에 좋았어요. 신청했어요. 신청하신 4U의 가족 오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포유의 가족, 앞서 남궁송옥, 내 삶의 이유라, 그리고 한부영과 여러 사역자분들이 함께 부른 동행 전해드렸습니다. 고일열님께서요, 지하에서 15년 월세를 살다가 바로 앞 건물 다세대 주택 2층을 사서 이사했어요. 그전 주인분이 오셔서 휴지랑 커피를 집들이 선물로 사가지고 오셨네요. 너무도 착하신 우리 주인분 성함이 바울이에요. 남편이 아픈 바람에 많이 걱정되어서 집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우리 소원이 2층에 살고 싶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은영님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하 살다가 이곳에 오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감사 찬송 부탁합니다는 너무너무 귀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어요. 새로 이사 간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만 많으시길 응원하고 싶습니다. 전 주인분 성함도 바울이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자, 신청하신 감사 찬송 조수아 씨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자, 바울의 고백이죠. 사명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김명식 씨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잘 알려진 돈 모헨의 Give Thanks 그리고 이어 들으신 곡 안드레 크라우치와 올 스타즈의 찬양으로 My Tribute 나의 찬미 혹은 어찌하여야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두 곡의 해외 CCM 이어봤습니다. 두 곡 모두 좀 추억의 해외 CCM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부를 마무리하는 곡도 역시 그런 목소리 최미 라이브 앨범에서 준비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양 이어지는 접속곡 20주년 기념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시작합니다. 남의 단점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죠. 3대 11 법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칭찬과 장점은 3단계밖에 퍼져나가지 않지만 단점과 안 좋은 말은 11단계까지 퍼져나간다는 거죠. 켄 블랜차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중 일부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토요일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위러브의 찬양이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리고 팀룩 워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라이브 워십 전해드렸어요. 자, 신청곡도 워십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대학생님께서 주를 악모하는 자 남겨주신 찬송가 오늘은 어노인팅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리고요. 유누님께서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 곡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11년 디사이플스 라이브 워십 버전으로 전해드릴게요.

디사이플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앞서 주를 앙모하는 자 어노인팅 찬양으로 신청곡 두 곡 전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원웨이 워십입니다. 모두 다 주께 나와. 그리고 많은 물소리 워십에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준비했고요. 홍슬기 화이트스톤 워십팀의 모두 찬양해 이어갑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 이 시간에는 이렇게 환호 소리, 박수 소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라이브 실황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웨이 워십에 모두 다 주께 나와 많은 물소리 워십,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리고 홍슬기 화이트스톤 워십팀에 모두 찬양해 들어보셨어요. 자, 이번에는 워십 오피스의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홀리피플 워십입니다. 주 찬양하리.

워십 오브 피스의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홀리 피플 워십의 주 찬양하리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왕 같은 제사장 준비했는데요. 더 콜링 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리고요. CCC 라이브 워십에서는 주님의 발 앞에 이어갑니다.

네, 박종술 리더의 주님의 발 앞에 함께 하셨습니다. 같은 CCC 워십이어도 워십 리더가 다른 경우가 많지요. 이번에는 김정균 워십 리더의 오 하나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자, 내일도 이삭줍기와 워십 앤 프레이즈로 찾아뵐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건강하세요.

0: T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

0: 기적 그 신앙.
1: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에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음악을 듣고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동시에 AI로 과제도 하고 사진을 수정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들, 바로 요즘 청년들입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인데 필름 카메라에서 나는 그 찰칵찰칵 소리를 좋아한다고요. 오늘이 청년의 날이거든요. 알까요? 지금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알겠죠. 실패도 경험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앞으로의 시간이 불안정한 만큼 중심을 바로잡고 좋아하는 거를 찾아내고 또 몰랐던 걸 알아가면서 단단하게 우리 청년들 성장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1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시대, 공부하기도 취업하기도 더 어려워진 시대, 청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내는 지혜를 갖길 원합니다. 청년의 기도 우회림, 남궁정윤, 배현미, 정다윗, 박시은, 안혜연, 박한나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해픽뉴님의 신청곡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김형미가 부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김도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애인이 김미라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정림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가 불렀고요. 믿음과 삶 걸어놨습니다. 요셉과 다니엘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오늘은 소진영이 부릅니다.

소리엘이 부른 모든 상황 속에서였고요. 요즘 가을가을하다고 다들 표현을 하시는데 가을 느낌이 물씬 나다 보니까 마음도 감성도 좀 가을을 타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듣다가도 뭉클해질 때 있고요. 글 한 구절에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요. 이런 감성이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깊이를 더해주기도 하고 찬양을 들을 때 마음에 더 와닿기도 하고 이 감성을 잘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주님 닮은 가을 걸어놨거든요. 러비미 부릅니다.

병아리 물 한 모금 물고 하늘 쳐다보듯 교회 마당에서 하늘 보고 또 보고. 딸 결혼할 때는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가, 또 아들 결혼할 때는 며느리의 선배가 축가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이 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가끔 혼자 듣곤 하는데요. 가사가 너무 예쁩니다. 보라미님이 신청하신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김경현, 한아름이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계속

입가를 좀 맴도는 곡이 하나 있어서 이어지는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걸어놨는데요. 물가로 나오라라는 곡이에요. 김승희, 주리가 함께 부릅니다.

가져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엄위하심과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그분을 내가 찬양하리라.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 힘이 들어서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더러워서 피하고 싶은 상황도 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귀찮아서 피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피해야만 할 때 잘 피해야 합니다. 무엇을 피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로 피하느냐 아닐까요? 잘못 피하면 현실 도피가 되고, 잘못 피했다가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피하는 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피해 다녔습니다. 젊은 시절엔 사울을 피해 다녔고, 늙어서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 압살롬에게 분노를 쏟아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늘 주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마음먹을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망칠 줄도 알아야 하고, 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문섭이 지은 바쁜 하루 잠깐 묵상 중에서 피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라는 제목의 글 나눴고요. 이어진 곡은 시와 그림 나의 피난처 예수 최연희가 부른 피난처 두 곡이었습니다. 제키리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지이어스 앨범에서 듣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러브 네버 페일스

제이어스 앨범에서 러브 네버 페일스 여호와께 돌아가자. 방금 들으신 곡은 축복의 사람이 부른 오직 주만이였습니다. 리비님, 언제라도 자리 있을 때 최주은의 무별 들려주세요 하셔서 네, 가지고 왔어요. 무별.

무별에 이어서 주의 길 걷다 지친 그대여 최인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7361번님께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을 준비하면서 아, 우리 수험생들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수험생뿐 아니라 수험생 가족도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찬바람이 불면 더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수시 원서를 내고 조금 더 지친 새로운 힘이 필요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서 소망을 갖고 또 비전을 바라보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이 시간 힘든 시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마마스 브런치 앨범에서 같이 듣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슬로와 이담이 부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습니다.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곡 당신의 날에, 위로브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가사처럼 좋은 소식이 있고 평화로운 노래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이 두 시간이 여러분께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김명식과 한정실이 부르는 선하신 목자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님입니다. 이 찬송은 오늘날 철야 기도회나 부흥 집회 때 많이 불리는 찬송입니다. 은혜로운 가사와 경쾌한 곡조가 감동을 주는 찬송인데요. 가사 내용을 보면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에게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그릇된 것임을 깨달은 성도의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사에 표현된 대로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라는 새로운 삶의 결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오직 주님을 모시고 오직 그분만 따라 모든 역경을 힘차게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나타낸 찬송,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떻게 말할까 하고 괴로울 땐 진실을 말하라.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점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슴에 품고 거룩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첫 곡으로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오현명과 국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서울 모태탑창단이 부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0장 1절과 8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마음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라 즐거운 우리 집 235장을 유용운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최미경과 한병진 국립합창단의 찬양이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박인수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 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김혜영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만세반석 열리니 나무엔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함께 합니다. 먼저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보내드리고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제목으로도 불리우는 찬양이죠. 손영진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드려요.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물가로 나오라 조이 오중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황병덕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은 갈보리 산 위에 프레쉬 유니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윤상은의 음성으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합니다.

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윤상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갈보리산 위에 150장 찬송 프레이즈 유니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숭실 남성 합창단의 곡 준비했고요. 김장현과 국립합창단의 시험 받을 때에 343장 찬송 그리고 이경미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샬롬 규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인데요. 오늘 보내드립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손승연의 찬양 함께 하고요. 이어서 소리엘입니다. 보리라 두 곡 이어드릴게요.

무려 400여 년에 걸친 노예살이 습관을 단 1년 만에 벗겨내는 것은 힘든 일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몸은 자유민이었으나 의식은 여전히 노예였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잘해보려고 해도 방법을 잘 모르며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겁 많고 소심해서 남이 받는 복을 부러워만 하는 사람일 수 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출발선상에 세우신다는 사실이다.

김세원의 삶을 걷는 민수기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땅에 그분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세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한소리 중창단이었고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크로스의 선교합창단과 정영순 임현모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유창환의 음성으로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597장 찬송 함께 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0: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많이 불리우는 곡입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서울 장신대학교 글로리아 코럴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화물차 필요할 땐 가!

0: 가물적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송미영 집사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철새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해와 별의 위치를 살피고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하면서 가야 할 방향을 찾아간대요.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먼 길을 잃지 않고 날아간다는 게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감각이 하나쯤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지금껏 살아온 경험들이 나침반처럼 방향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혹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앞서 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테니까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일 아침입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교회 은퇴 장로님들과 함께 남자만 5명 담양 강가에서 산책하며 찬양을 듣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샬롬님,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반갑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일 아침, 와러 프렌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블레셋 어슈런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평안한 주일 아침을 여러분 보내고 계시기 바래요.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기억해 주세요.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Tis the blessed hour of prayer. 기도하는 이 시간.

벌초 마치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고 이거저거 싸주시는데 차에 싣고 오는 길이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이 함께 있네요. 익산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출발합니다. 배동땡님, Tis so sweet, 구주 예수 의지함이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아롱별님은 직장이 가깝다 보니 교통비를 아껴서 와 7년째 필리핀의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걸으면서 건강도 지키고 누군가를 위해 조금 선한 일에 사용하니 마음이 기뻐요. 멋지신데요? 뒷자리 4223번으로 오신 분, 멋진 가을 문을 엽니다. 수원에서 용인으로 출근하면서 알게 된 방송, 이제는 동탄으로 이사해서 이 시간 달리고 있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스 신화의 미다스는 그런 행운을 잡았습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죠. 무엇을 구할까요? 미다스는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만지면 마차도 가구도 황금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딸을 안았을 때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됐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든 다 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뱀을 달라고 떼쓴다 해서 그걸 자녀에게 던져주는 아버지는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거절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거절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아멘.

쉴라 월쉬의 Who Am I?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황인학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내와 말씀을 교독한 후 글을 올립니다. 이곳은 청주입니다. 주일 은혜가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정예배 드릴 때도 한 사람이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는 것보다 가족들이 함께 교독하며 읽으면 더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더 함께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뒷자리 9930 쓰시는 분, 출근길을 오랫동안 함께했는데 이제는 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종도 하늘도시 출발해서 서산에 있는 엘리마우스 밤나무 동산에 제초 작업 봉사 갑니다. 함께하는 봉사자 모두 조심히 잘 마치고 오길 기도합니다.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0: 프로.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통해 처음 알게 된 노래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Why Me 듣고 싶어요. 늘 아침 식사 준비하며 방송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리 할매님과 함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겠습니다. Why Me 듣고요. 전 2부 준비하죠.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레인보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따로 한 게 있습니다. 조이포유 채널에서 7시에 2부 이어가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중국어로 부른 어려운 일 당할 때였습니다.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메들리. 주일 아침입니다.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오셨어요.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Rock of Ages 만세반석 열리니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정미나의 Amazing Grace 9월 20일 주일 아침 바람내음님은 출퇴근이 3시간 걸린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편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갈 때 3시간, 올 때 3시간, 몸이 너무 고되실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이동길 언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보다 회사와 집이 더 가까운 분이 또 계실까? 쉼터님은요. 1층이 회사하시고요. 2층이 살림집이라고 하시네요. 너무 좋아요. 언제든 한 층만 내려가면 되니까요. 진짜 이보다 더 가까울 순 없다네요. 4439님께서는 시험 보고 오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잘 보셨습니까? 어디로 갈지 또 요양보호사를 하게 될지 다른 일을 하게 될지 모르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께서 그저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렵니다.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통해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악한 세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괴로움과 비극을 왜 막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죄와 유혹을 넉넉히 이길 힘을 줍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린 절망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기도와 인내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유혹과 싸우며 끊임없이 넘어질지라도 그때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29번째 묵상.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권세.

저음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Nea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오빌님 신청곡이었는데요. 이런 사연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 어렸을 때 주일날이면 깨끗하고 고운 옥색 한복 차려입으시고 양산 쓰시고 책가방 드시고 우리 할머니 교회 가시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책갈피에 종이동 곱게 펼쳐두셨다가 주일학교 가는 제게 주셨던 그때의 주일 풍경이 저한테는 영화처럼 떠오릅니다. 제 나이가 이제 그때 우리 할머니의 나이가 되었네요. 아, 정말 지금 생각하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하지만 실제였던 그런 고운 정겨운 기억입니다.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도 오빌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찬송가도 많이 부르셨죠?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Jesus loves the little children.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네. 주일 아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Don Moe and Anus Day. 하나님의 어린 양. 복된 주일 보내세요.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

0: 양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도한 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만약에 기도 응답이 없다면 잠시 멈춰서서 다음에 네 가지를 점검해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 그분의 뜻이 아닌 내 뜻과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 둘째, 그분의 계명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는 건 아닌지. 셋째, 기도가 거래로 변해 있는 건 아닌지. 마지막 넷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쵸, 이 네 가지. 이렇게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구하고 지켜야 할 그분의 계명을 따르며 끝내 이뤄주실 줄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더딘 기도 응답의 시간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22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커피소년 믿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없다고 느껴질 때 점검해 볼 포인트 네 가지. 그분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계획을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건 내 어떤 욕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계명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기도가 거래로 변해 있는 건 아닌지. 마지막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우리의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헤아리시는 그분께서 가장 좋은 걸로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이걸 우린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면 언젠간 또 기도의 결실을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전해드리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한웅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우리 스티그마님의 신청곡이고요. 남보라님 청하신 곡은 희즈윌 감사를 선택하기. 그리고 이기로원 집사님 청하신 곡 송정미 헤리티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듣고요. 물병고기님 신청곡 샬롬노래 선교단 솔티의 주님이 주신 이 노래 그리고 한 곡 더 신형균님의 신청곡입니다. 홍순관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0: 성삼일체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1: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한 분이라는 뜻이야.
0: 아.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바라본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신형균님 청하신 곡이었죠. 홍순관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들었고요. 물병고기님 청하셨던 샬롬 노래 선교단 솔티의 주님이 주신 이 노래, 그리고 이기론 집사님 청하신 송정미 피처링 헤리티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들었고요. 희지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남보라님 잘 들으셨죠? 그리고 앞서 한웅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스티그마님의 신청곡까지 다섯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나무엔이고요. 나무가 부르는 노래 이어서 7312번님 청하신 곡이에요. 홍이삭 하나님의 세계, 더빛나님 신청곡 이연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김영순님 청하셨던 곡 옹기장이 로즈콰이어 나의 등 뒤에서, 그리고 아비가일님 청하신 주나와 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주나와 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아비가일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김영순님 청하신 옹기장의 로즈콰이어 나의 등 뒤에서, 그리고 더 빛나님 청하셨던 이연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었고요. 7312번님 신청곡 홍이삭 하나님의 세계, 나무엔 나무가 부르는 노래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디사이플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곡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